0: Radio Città Fujiko 103.1 FM.
1: Drio 여러분 모두가 기다리시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. 말로 닿지 않는 요점으로 돌아온 더 클립스.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.